믿으신 미사일도 그 안에 생활을 했으니 기발함이 엔딩이 알람이 양수비니 Beta mau ada dan temani Beta katon dua lewati waktu bersama. Mari jua mengerti Beta sedikit saja.